전문가인 척하는 지루하게 긴 글 타이틀 잘 안 풀리는 자신의 삶 전부 다 있고 한 순간은 오르내리듯 삶 이게 마침 내가 된 케이스 귀엽고 딱해 하지만 법적 조치 앞에 대책이 요망돼 나머지 타입스 모기 같은 존재 공기 맑은 동네일수록 강하고 독해 살려두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 걸리적거리니까 Well

무섭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남는 게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yeah. 세상은 욕